0: 가 선대다! 락! 이스트라핫 리듬밥! 락!
1: Komandan upacara memasuki lapangan upacara.